누가 나면 나야 아리야와요 민티민간소 마이 코트 내와야 마음이도 간다라마소 미우냐미칸티라마사이 애니아도소 나면 사미냐미야 아리야와요 So, you like saying I'm here. Tell me to.